0: 문 뒤져요. 그랬더니 드림이 하는 거예요. 키 뭐였나요?
1: 아니 얘 떨어 놀래라 멋이래라 좀 멀리 우타래. 아까
0: 이거
1: 아니 뭐 나기 할지니
0: 뭐또 드림이 하는 거예요. 우리 만나는 야리 차.